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철학과 예술, 심령이 어울리는 곳, 아테네의 아크로폴로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에게 드리는 하나의 작은 도시입니다. 어느 한 시기 아테네가 빠르게 발전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테네의 풍부한 창조력을 가진 선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 아테네를 문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의 문명은 한 민족의 통일, 강한 군사력과 풍족한 재부를 토대로 하지만 철학사상과 예술의 힘을 결코 홀씨할 수 없다는 것을 힘있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루의 명작을 창조하다. 고대의 도시가 대체적으로 그러하듯 아테네도 해발 152m 되는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 작은 산 하나를 둘러싸고 건설한 도시입니다. 아테네인들이 처음에 아크로폴리스를 선택하고 이곳에 성을 쌓은 것은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상대 고도가 70 내지 80m밖에 되지 않는데 산후는 동서의 길이가 280m, 남부의 높이가 130m로서 비교적 평평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과거에 이곳에서 적들과 싸워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데 그들은 승리의 영광을 아테나 여신들에게 돌리면서 이곳을 술래지로 삼고 긍지를 느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점차 아테네의 종교문화의 중심지일 뿐더러 각종 경축활동의 중심지로 됐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일찍 이 도시를 세운 전기적 인물 아이게우스 국왕이 궁전이었습니다. 맹인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묘사된 아이게우스 국왕은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등 착한 일들을 했기에 신 아테나의 도움으로 왕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비천한 아이게우스를 왕으로 세운 아테나에게 감격하고 아테나를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언제부턴가 아크로폴리스는 왕궁이 아닌 수호신 아테나를 모시는 순례지로 되었습니다. 호메로스는 장편 서사시 오디세이에서 아크로폴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희백색의 고운 눈은 아테나의 눈이요. 아테나는 찾아왔네 바다를 건너. 화려한 스케리 아홉좌를 버리고 마라선과 넓은 길 뻗어간 아름다운 아테네로 찾아왔네. 아테나는 사뿐히 들어가네 아이게우스 궁으로.

철학과 예술의 고향. 아테나의 아크로폴리스 아래는 번화한 상업부이자 정치와 사회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아래는 시민들이 장을 보는 큰 광장이 있는데 여기서 농부들은 농산물을 팔고 시민들은 세상사를 담론하며 여행객들은 견문을 소개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방 행정장관들도 도시의 일상 사물을 여기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광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소크라테스가 매일과 같이 궤변가들에게 둘러싸여 그들과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궤변가들을 지식 소매상이라고 비난했으며 또 그들을 두고 여론의 조정자, 리성적인 기회주의자,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그저 궤변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궤변가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점차 검출한 철학가다운 지혜와 재능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결코 궤변가들의 궤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고집하다가 모함을 받고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독주를 마셨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남쪽 비탈에는 이오세스 극장이 있습니다. 자랑스런 아테네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보다 2000년 앞서 인류의 삶과 운명을 소재로 하는 연극을 창작해 이어시에서 극장에서 공연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해마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최우수 문예상 수상자를 선출했는데 비극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에이스킬로스가 13차에 걸쳐 대상을 안아갔습니다. 에이스킬로스의 작품은 지금도 인류의 운명을 다룬 불후의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연극은 처음에 비극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후에는 점차 희극적으로 과도하면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에이스킬로스와는 달리 작품을 통해 아테네의 연극과 아테네의 사회생활에 코믹한 유머 감각들을 심어놓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제보가 있게 되자 놀라운 지혜와 창조력을 발휘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에게해의 섬들에서는 석질이 좋은 암석이 있고 부근의 페트리크스 산에서는 고운 무늬의 유백색 대리석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당지에서는 푸른색 암석이 생산되는데 이런 석재들은 더없이 좋은 장식 재료들입니다. 특히 에라오이스의 회색 석회암은 건축물의 대비 효과를 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석재들은 근면하고 천재적인 건축가 이크티노스와 카리아트드스 그리고 조각가 미르, 베리크리트 등을 위해서 마련되기라도 한 듯 그들의 손에서 불후의 걸작으로 태어났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의 보물고로서 종교와 예술 방면의 진귀한 작품들이 소장됐습니다. 예술인들의 신근한 노동으로 아크로폴리스는 기백이 넘치는 공의로운 도시로 건설됐고 지혜와 아름다움의 여신 아테나의 소재지로 되기에 추호의 손색이 없습니다.

존마 오리브나무 그리고 소녀 기둥. 범마 아테네 대로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우뚝 솟아있는 아크로폴리스가 마주 보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입구에 있는 도리아식 주체 구조물에서 일부 이오니아식 원형 기둥의 특징들이 나타나기에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 양식과 비슷함을 쉽게 보아낼 수 있습니다. 입구를 지나 순례지에 들어서면 장엄한 여운 기념비 우측에 거연히 서 있는 아테나 여신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하는 데 하면 아테나 여신상은 미디아스가 노획한 페르시아군의 구리방패를 녹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테나는 창을 쥐고 있는데 그 창끝이 햇빛에 반짝여 당시에 귀로에 오른 배들에게 등대 역할을 했다 합니다. 여신상의 오른쪽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왼쪽에는 알게우스 사원이 있습니다. 아테나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려고 알게우스 사원에서 서로 시합을 벌렸습니다. 시합을 벌리는 이들의 모습이 파르테논 신전의 서쪽 벽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혜의 여신과 바다의 신은 누구의 선물이 아테네 사람들의 환영을 더 받느냐에 따라서 승부를 가르자고 약속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먼저 삼지창을 들고 커다란 암석을 찌르고 암석에서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 속에서 한 필의 준마가 뛰쳐나옵니다. 아테나의 차례가 되자 아테나는 올리브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지게 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아테네 사람들은 결국 올리브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이 늘 아테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알게우스 사원은 설계가 비교적 복잡합니다. 장방형으로 된 사원의 실제 면적은 180평방미터고 상하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1층보다 높이가 3.3m 더 높습니다. 사원 3요원에는 밖으로 뻗은 현관이 있습니다. 동쪽 현관에 일렬로 선 기둥은 이오니아식 원형 기둥입니다. 남쪽 현관에는

6개의 소녀 조각으로 된 기둥이 있습니다. 신전은 각 부분의 비례를 갖게 하고 평형감을 주기 위해서 대들보 역할을 하는 난간과 삼각벽을 줄이는 것으로 소녀 조각 기둥의 부하를 적게 했습니다. 소녀 조각 기둥은 사람의 키보다 1.5배 큽니다. 6명의 소녀는 동시에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사뿐히 걷는 모습입니다. 소녀가 입은 옷에는 주름을 놓아 기둥의 미를 살렸습니다. 교묘한 건축 구조와 섬세한 조각 기술은 소녀의 자세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수천 년 동안 무거운 중량을 또받들면서도 피곤해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현금을 아크로폴리스 건설에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기에 후세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신전을 찬미하고 노래합니다. 기원전 5세기는 아테네의 전성기입니다. 이때의 아테네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들과 탁월한 원견을 가진 정치가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가들과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남긴 정신적, 물질적 재보는 세계문화유산을 풍부했습니다. 한마디로 귀납하면 아테네의 시민들은 아테나를 사랑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그곳의 기념물은 고전주의의 정신과 문명의 보편성을 상징하며 고대 그리스가 세계에 남긴 가장 위대한 건축과 예술의 복합체로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후반, 아테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주주의를 성립시키면서 고대의 도시 국가 사이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기념물은 파르테논 신전, 에레크테이온 신전, 아크로폴리스 신전 입구인 프로필라이온, 그리고 아테나 니케 신전입니다. 사람들은 신화와 전설이 살아 숨쉬는 그리스를 서양 문명이 태어난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아폴론이 태어난 델로스 섬과 제우스가 살았던 델포이, 포세이돈이 신전이 있던 수니온 곳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신화 속의 주인공들이 살던 매력적인 유적지와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오늘날 서양 문명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 정치 문화가 태어난 곳으로 다채로운 문명의 흔적들을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어로 아크로는 높은 곳, 폴리스는 도시 국가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아크로폴리스란 높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대부분은 중심지에 약간 높은 언덕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을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도시국가가 폴리스로 불리게 되어 본래 폴리스였던 작은 언덕은 아크로라는 형용사를 붙여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수비하기에 알맞는 곳이 선정되고 거기에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본래 전사계층의 사회였으므로 자연이 방어에 적합한 지점이 선택됐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폴리스의 수호신 등을 모시는 여러 신전이 세워져 도시국가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각 폴리스에는 원칙적으로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지만 오늘날 아크로폴리스라고 할 때에는 아테네시를 가리킵니다. 아테네시의 아크로폴리스는 동서 약 270m, 남국 약 150m로 서쪽에 올라가는 입구를 제외하고 다른 세 방향은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다시 성벽을 쌓고 인공을 가해 방비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미케네 시대부터 중요한 거점이었고 베이시스 트라토스, 펠리클레스 시대의 파르테논 등의 신전과 현문에 세워졌으며 언덕이 미화돼 아테네의 영광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후 로마화 터키인 등의 지배를 받은 시대에는 언덕이 고쳐지거나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중세 이후에 고쳐진 부분은 제거되고 언덕의 발굴도 행해졌습니다. 198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지금까지 철학과 예술, 심령이 어울리는 곳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환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아침에 제일 기분 좋은 선물. 그건 바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죠. 눈 뜨자마자 찌푸리고 짜증나는 얼굴을 마주보면 기분이 떨떠름하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활짝 웃는 표정과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하루도 쾌척한 맑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의 밝은 표정은 시원하고 맑은 샘물 같아서인데요. 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보다도 건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치수는 싹 낮춰준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안 좋은 얘기는 오후로 미루시고 아침에는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얘기로 서로의 건강치수 팍팍 높여보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우리가 사는 세상.

네, 김선희 가수의 우리가 사는 세상 듣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죠. 첫째,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냅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잠깐의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독서 같은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담습니다. 하루의 질이 곧 인생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억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내고 마음이 편한 관계에 집중합니다. 관계를 양이 아니라 깊이로 관리하는 사람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믿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고 감사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삶의 주인입니다. 넷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불안해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을 편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평온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야말로 품격 있는 인생을 삽니다. 잘 산다는 건 남보다 가진 게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평온한 것입니다.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부자입니다.

음화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설련 가수의 거기서죠 듣고 왔습니다. 요즘 시대의 피부는 각국이 나름입니다. 같은 나이에도 요달리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톡스나 필러로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피부는 평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은 여러 생활 습관에 영향이 큰데요. 아래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콩이나 생선에 불포화 지방 섭취가 부족합니다.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는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방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득이 되는 지방도 있는데요. 콩이나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은 피부 염증을 감소시켜 여드름 발생을 낮춰주면서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수면 스케줄입니다. 피부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스케줄이 불규칙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 밑 다크서클이 심해지면서 피부 노화가 촉진됩니다. 가급적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잠을 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 여유는 있는데 그만큼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방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또 소음과 불빛을 최소화해서 잠자리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당분 섭취로 혈당이 상승합니다. 달콤한 맛은 스트레스를 날려주지만 많이 먹으면 뱃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나이도 증가합니다. 체내 혈당이 높아지면 다당류를 이당류 혹은 단당류로 전환시키는 당화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이 작용이 일어나면 피부 조직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또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스트레스로 활성산소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시켜서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스트레스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촉진돼서 피부세포를 파괴하고 처지고 졸음진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가능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운동으로 피부 노화가 촉진합니다. 운동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지만 운동을 시작한 이후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노화를 예방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운동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검소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사랑이 없는 곳에는 웃음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입니다.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은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준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로 믿음과 행복을 줄수 있다면 마음 안에는 날마다 행복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내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 버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예쁘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하면서 좀더 온기 있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네, 류철석의 고무줄 같은 인생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